su barbada. 광한 대교가 원이자에 보이는 포장마차 어디든지 떠나자. 서해안을 따라 영원한 건 없다지만 늘 지금처럼만 같아라. 모두가 한맘 강강 수월해. 캠파이어도 앉아 불고 너희 집에 두고 온 고민들은 걱정하지 마. 오늘 밤에 소중해지는 이 순간. Till the sun comes up. Chilly with my homies. 질리지 않아 아무리 보고 또 봐도 여전히 깊은 밤에 끝을 잡고 나라 궁전으로 가지. Tonight's the night.